0: 세.
1: 대어 원.
0: 이번 마주에 가봐 빠르게. 에어견데 이제 마주기 빠지. 매부 빠둠이 꺼다 거두 버베베. 빼자매도 다리나도 해보세. 에어견데 이제 마주기 빠지. 매부 빠둠이 꺼다 거두 버베베. 빼자매도 다리나도 해보세. 이번 마주에 미라 빠져 나디비야 가도 누가 뽑히고 아가도 누가 바로 돌리죠. 이번 마주에 빼는 그 때는 없고 시구. 이다지 이까지 구대주도 몇 번하죠. 언제는 나가다. 현아이다도 제대로 열어라. 여러분도 제대로 이봐. 이봐 베베는 맞아 이야기할 때는 왜 잘못되게 주나. 제대로 열어라.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이 봐 이봐.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이 봐 이봐. 여러분이라도 맞아 이야기할 때는 왜 잘못되게 주나. 맞아 기자 선생 맞아 기자
1: 대화원.